0: 입이 건 문도 콩콩이야.
1: 에나. 아. 시대와 나는 안 시키지다오. 이 시대와 김비시용네.
0: 동네나.
1: 에야.
0: 어제 진짜 진간코라 아저씨 아이치도 시간 날려시용라.
1: 저 시간 려시용 마 보면 어.
0: 리지마시 아이고야.
1: 리지마시도 아이고야.
0: 뛰어.
1: 어. 啊你个感染着心肝来吼，安尼就好啊。
0: 嘿啦，
1: 有逐工去想安尼就好啊。
0: 嘿啦，
1: 吼、
0: 哦，对啦。
1: 啊，无你讲就倒转来，啊，外头请一个较好诶，对无？会当甲你安出出伫这边咧，甲你
0: 照顾，甲
1: 你顾掉照顾安尼就好啊。
0: 嗯嗯，
1: 哦，
0: 嘿，嘿啊。嘿啦，啊这迄落语言未通吼，古来就通啊啦。
1: 对啦，古来就通啊，
0: 无用笔的嘛可以啊。
1: 嘿啦嘿啦，
0: 嘿啦，
1: 啊对人较好就有影啦。
0: 啊，这一定的啊。
1: 对啦。
0: 嘿啊，那乖乖人就会听啊。
1: 啊对啦。
0: 对，嘿啊。
1: 来啦，叫阮今夜要倒位去安尼啦。